비암 게이 에부웽이 비암 게이 자원하나이 자원하나이 에부웽이 비암 게이 까마리 구냐냐네 아무아유 냐냐나이 아무아유 냐냐노이 아무아유 냐냐노이 기녜아유 세간가이 아무아유 냐냐네 두고와유 두고와유 마리루메지가이가 신다하나이 신다노이 마리루메지가이가 모르다우나와